0: 처벌 한 달에 보내 쓸 사람 훨씬.
1: 팀에 보도선 배선 니커딘 손수모 보도선 몰던 군 보스긴 운디스모 보도선 세선 헛던 우드 체르메즈 적질이여.